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좌우가 같네, 좌우.

2588 박소현.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리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TBS 교통정보.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 가는 분들 많은데요. 서울 시내에서는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가는 차들이 늘어서 한강대교 남단에서 국립현충원 쪽으로 이동하는데 속도 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서울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도로 통제하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는 은평 무차별대로 축제가 열려서 진흥로 역촌역에서 응암역 사이 전면 통제 중이고 어제와 오늘 서리펄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반포대로 서초역에서 서초 3동 사거리 구간도 차량 진입을 막았는데요. 이 통제는 내일 새벽 4시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오늘도 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낮 12시부터 잠수교의 차량 진입을 막는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전면.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

0: 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꼬리 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TBS 교통정보.
6: 한산하던 서울시내도 10시를 넘어서면서 정체 구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면은 이제 복정에서 탄천열교까지 정체 구간 길어졌고요. 반대 분당 쪽으로는 청담대교 건널 때 밀리다가 탄천열교 부근부터 다시 한번 속도 줄입니다. 수서 차량기지 부근 3차로에서는 공사도 하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면의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종암분기점에서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구리 나들목까지 가는데 20분 정도 걸리고 있고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가는 차들도 많아서 흑석역 이전부터 국립현충원 쪽으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대교 남단에서 서초까지 밀려 있는데요. 중간에 잠원 나들목 지나자마자 5차로에서 사고도 났고 중부고속도로 한남 방향 일직 부근 1차로에서도 조금 전에 사고 났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4: 대리 부르셨죠?
1: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0: 3,000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오늘 성묘 가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서울 시내에서는 노들고가차도 끝에서 동작동 국립현충원 쪽으로 정체가 몇 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이제 청담대교에서 반포까지 가는데 30분은 걸립니다. 이후로 좋아졌다가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다시 한번 정체했고요. 반대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은 여의도 통과할 때 서행하는데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도 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올림픽대로보다는 강변북로의 소통 상황이 좀 낫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한강다리 중에서는 청담대교가 강남쪽 분당수서로 쪽으로 밀리고 잠시 후 12시부터는 잠수교의 차량 진입 못하게 막는데요.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오늘도 합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그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3: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1: 여유롭던 고속도로들 서울 수도권 방향으로 정체 구간이 조금씩 늘고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일직분기점에서 광명터널 쪽으로 밀리는데 광명터널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1차로와 2차로 두 개 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에는 사고가 두 건이나 있습니다. 하남 방향은 남이천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나서 남이천 일대에서 잠깐 주춤하고요. 반대 남이 방향은 서청주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나서 오창나들목 지나면서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곤지암 부근 2차로에는 도로 노면이 파여 있어서 처리 중이니까 조심하시고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성수대교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3차로와 4차로 두 개 차로가 막혀 있고 또 동작대교 조금 지나 5차로에서도 또 다른 사고 났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4: 좌우로 정렬,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말마다 성묘 차량들로 도로가 혼잡한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현충로, 현충원 입구 부근도 차량이 많은데요. 흑성역 부근부터 현충원 쪽 가는 길 오늘 오전부터 내내 정체되고 있습니다. 진흥로 응안역 동측교차로에서 역촌역 남측까지 약 950m 구간은 행

코로나19로 인해서 양방면 모두 통제되고 있는데 이 통제는 오늘 저녁 8시까지 계속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성수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3,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차량들이 현재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혼잡하고요. 잠실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4도, 습도는 41%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가시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일기 최강일구입니다. 농구나 배구 경기 보다 보면 코치가 타임아웃을 외칠 때가 있습니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선수도 교체하고 작전도 지시하기 위해서 경기를 잠깐 중단시키는데요. 한 발 뒤에서 바라보면서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죠. 달리고 있을 땐 흐름을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일이 안 풀릴 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잠깐 멈추고 흐름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무작정 달려가지 말고 타임아웃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 일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뽑아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허성이 부릅니다. 할매.

0: 긴 팔을 입기엔 거추장스럽고 반팔을 입고 나가기엔 쌀쌀한 계절. 못 만나면 보고 싶고 만나면 침묵하게 되는 계절. 떠나기 전에 혼자이고 싶고 떠나고 나서는 누군가 같이 있었으면 싶은 계절. 바로 요즘이 그렇죠. 요렇게 계절이 바뀔 때는 특히 갈 방향을 찾지 못해 헤매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한번 멈췄다 가는 게 필요합니다. 잠깐 타임아웃 외쳐보시죠. 좋은 음악 곡을 알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욱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 골뱅이.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일정마저 끝이 나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는 분명히 가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럴 때면 이상하게 사람 마음도 조금 차분해지죠. 이 계절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은 9월 3일 방송의 날입니다. 오늘은 이분이 어떤 노래를 가져오셨을까요? 목소리 하나로 청취자 여러분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남자, 허리 디스크쇼의 영원한 허리, 황강 이종황 선생입니다.

0: 가을이 오면 가슴을 열어놓겠습니다. 낙엽이 쌓이는 소리 귀 기울여 들으며 내 안에 고독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털 인생. 그래서 그 더 고독한 남자. 허리 디스크쇼 황당 이종황입니다.
1: 아,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내 안에 고독을 만난다고요? 많이 고독하신가 봐요.
0: 뭐 인생이란 그 사는 게 다 고독이 아니겠습니까?
1: 선생님은 뭐 독거 노인이시잖아요, 그죠?
0: 고독 거꾸로 하면 독고.
1: 그게 어디 독고입니까?
0: 아, 그렇습니까? 네.
1: 허리 디스크쇼 팬이 얼마나 많은데요.
0: 네. 오늘도 열심히 아주 겸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달팽이는 움직이지

0: 않는다.
1: 예.
0: 다만 도달할 뿐.
1: 맥아더 장군은요?
0: 맥아더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인천자유공원에 서 있을 뿐. 네,
1: 땀을 많이 흘리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에?
0: 아, 이번 여름이 참 많이 더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1: 오늘 저 방송의 날인데요. 옛날에 제가 있던 회사 그 생각하면 방송의 날 되면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러는데 여기 TBS는 뭐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네요.
0: 그나마 뭐 믹스커피 하나 있는 것 뜨거운 물 벗어야 되는데 찬물 부어가지고 아직 그것도 못 마셨네 아주.
1: 믹스커피 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0: 그것도 사실 그 허리케인 라디오가 아니라 거기에 무슨 뭐 나선홍의 닥터스가 남의 건데 살짝 했습니다. 신고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1: 자, 그러면 겸손하게 첫 곡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0: 자, 오늘 9월 3일 방송의 날 첫 곡에 딱 어울리는 노래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요즘 뭐 틱톡이니 유튜브니 뭐 많은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럼 뭐 영상에 밀려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 라디오에 관한 프레드 머큐리의 그 퀸의 깊은 애정이 담긴 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퀸의 뭔지 아시죠?
1: 뭐예요?
0: 라디오 가가.
1: 라디오 가가.
0: 예. 이게 사실 특히 이 노래는 이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Someone still loves you.
1: Someone?
0: 예.
1: 이게 뭔 말이에요?
0: 그냥 누군가는 여전히 당신을.
1: 아, Someone이 뭐예요? Someone이.
0: 내가 미시시피에서 영어 배울 땐 그렇게 배웠어요. 누군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1: 네.
0: 외롭거나 힘들 때 그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친구.
1: 네.
0: 그게 사실 그게 좀 라디오 아니겠습니까?
1: 그러니까 Someone still loves you 그랬는데 you가 누구예요?
0: 여러분
1: 라디오를 얘기하는 거죠.
0: 그럼 네가 맨 처음부터 소개를 하지.
1: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오늘 방송의 날을 맞아서 이종황 선생님께서 퀸의 라디오 가가를 첫 곡으로 골라오셨는데 Someone Still Loves You. 아,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는
1: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0: 너. 여기서 너가 누구라고요?
1: 너는 너 임마 오늘 까먹었잖아요 지금.
0: 라디오잖아.
1: 아, 라디오.
0: 어. TBS를 기다린다. 아, 이렇게
1: 아, 죄송합니다. 네.
0: 비유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 근데 제목이 라디오 가가예요? 가가는 뭐예요?
1: 그거 뭐 아시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십니까?
0: 이게 어린애가 이 예. 이제 중얼중얼 거리는 거를 가가 의성어라는 거 아닙니까? 가가가가 이러는 거. 예?
1: 아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가가가 이렇게
0: 그렇지,
1: 주절거리고
0: 가가가가냐 이게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저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막 떠드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웅얼웅얼 거리는 식. 그래서 라디오 가가다.
1: 근데 최일국은 왜 자꾸 방송 중에 꺽꺽거립니까?
0: 언제요?
1: 계속 꺽꺽거리던데.
0: 아, 그렇습니까?
1: 그것도 뭐 중얼거리는 겁니까?
0: 아,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방송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방송의 날이 왜 9월 3일이 된지 아십니까?
1: 오늘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은지 참 최일국이 참 그 아시면 좀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0: 1947년에요.
1: 네.
0: 국제무선통신의 ITU에서 대한민국 무선통신 호출부 HL 뭐라고 그러잖아요? HLKA 뭐 이런 식으로.
1: 아 예전에 그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0: 그 HL을 배정받은 걸 기념해서 9월 3일이 방송의 날로 됐다.
1: 참 오늘이 그 방송의 날인데 네. 우리 TBS에 좀 많은 응원과 그렇죠.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또 이날 전후에서 이제 한국방송대상 시상식도 열리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선생님 최고령 진행자로 어디 한국방송대상 뭐 상 같은 거 준단 연락 안 왔습니까?
1: 지금 여기서도 먹고 살기 힘들 죽겠는데 누가 부르겠습니까?
0: 3726 청취자께서 선생님 이제 곧 추워져요.
1: 아이고.
0: 전기장판 미리 꺼내셔서 네. 여차하면 바로 깔아 놓으세요.
1: 전 그 촛불 켜고 산 지 두 달 반 됐습니다.
0: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다음 곡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1: 자, 다음 곡은 우리 최일구 씨가 아주 참 어렸을 적에 많이 이게 읊조리면서 들으셨던 음악입니다. When I was young, I listened to the radio.
0: When I was young, I listened to the radio.
1: 야, 너 지금 뭐 타령하니 지금 그, 이게 멜로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0: 지금 맞아요.
1: 아, 3분의 1은 맞은 것 같은데.
0: 이거 저.

0: 카펜터스가 부른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카펜터스.
1: 예, 요 가사가 참, 나옵니다. 이 노래입니다.
0: 네.
1: 이 노래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0: Yesterday Once More.
1: 맞습니다.
0: 뭔 뜻이에요, Yesterday Once More가?
1: 어저께, 네. 너, 한 번만 더 빌려줄래? 돈을 좀.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요, 라디오답게 여러분의 신청곡을 바로 받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즉석 신청곡 샵 09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듣고 싶은 노래 사연과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이 허리 디스크쇼의 다음 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자, 선생님. 예. 첫 번째 사연은 어떤 곡이 들어와 있습니까?
2: 자, 오늘은 그 7625님이 그 일단 중반의 남성 청취자분 같습니다. 얼마 전 직장에서 사내 갈등으로 결국 퇴직을 했습니다.
1: 무슨 중반이에요?
2: 뭐 제가 보기에 한 뭐 한 40대나 50대 중반 같습니다.
1: 아니, 그걸 얘기하셔야지.
2: 이제 내용이 보니까
1: 7625님이 중반의 남성이라고 그러면 40 중반인지 50 중반인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2: 바블로 넌
1: 싸놓진 않았어.
2: 얼마 전 직장에서 사내 갈등으로 아이고 참 결국 퇴직을 하셨습니다.
1: 예. 예.
2: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까지 갑상선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1: 아이고
2: 사는 게 참 그 정말 만만치 않네요. 예. 라고 이렇게 씁쓸하게 좀 적어주셨네요.
1: 아니, 사연을 읽는 것만으로도 아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2: 근데 사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정말 그런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1: 예.
2: 하나가 이렇게 좀 지나가기도 전에 혹은 또 하나가 갔는데 또 다른 하나가 오고 또 다른 놈이 오고 해가지고 왜 하필이면 그 왜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한테만 꼭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1: 이 선생님한테 계속 그런 파도가 밀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2: 아니 지금 이분 얘기하는 겁니다. 네.
1: 선생님 얘기는 아니고요?
2: 네,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럴 때 사실 저의 그 경험담으로 얘기하면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 뭘 또 준비하셨어요? 출연료도 못 드리는.
2: 그 주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 주역이요?
2: 네.
1: 주역까지 보세요?
2: 그러니까. 극즉반 정즉동. 그게 다라면은 이제 다시 돌아오고 고요함 속에서도 변화는 시작된다.
1: 그래요?
2: 그러니까 밤을 아무리 깊어도 밤이 사실 그 영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진짜 새벽에 오니까요.
2: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봄이 오고
1: 예.
2: 그 이렇게 더웠던 그 8월달 7월달 결국 또 가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2: 오늘 하루를 좀 잘 버텨내시고
1: 네.
2: 뭐 내일 하루도 또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까 그 주역에 뭐 극즉 뭐요? 극즉
2: 넘어가 임마를 드시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좋은 마음으로 좀 살아갔으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수술을 앞두신 우리 아내분께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보내면서 이 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1: 네.
2: 주디 갈란드의 오브 더 레인보. 깜깜한 어둠을 지나면은 반드시 그 무지갯빛 찬란한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 뭐 그런 영원한 희망의 송가입니다.
1: 예.
2: 멜로디 아시죠?
1: 모르겠습니다.

0: 야, 마치 그 옛날 무성영화 속에서나 들을 법한 그런 오디오 톤이었네요. 주디 갈란드 이분이 찾아보니까 22년생이네요 선생님.
1: 1922년생이시네. 예.
0: 선생님보다도 한참 누님이시네.
1: 그렇죠.
0: 69년에 돌아가셨고요. 미네소타에서 출생하신 분.
1: 아, 미네소타입니까? 네. 아, 제가 예전에 그 미네소타에서 이제 학교를 나왔는데, 네. 그 미네소타 농고라고.
0: 미네소타 농고요?
1: 보리밭과라고 제가.
0: 미시시피 공고도 나오셨다고 그러던데. 그거 고등학교를 두 군데 나오셨나봐요?
1: 아, 뭐 가끔 뭐 그 전학 갔습니다. 조금 당황한 것 같다, 일부.
0: 미네소타에서 미시시피로. 뭐 타고 갔어요? 미네소타에서 미시시피까지?
1: 이제 농구에서 갈 때는 이제 그 경운기를 타고. 아. 이제 공고가 좀 됐고요. 제가 선반이나 용적이 안 맞더라고요.
0: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1: 영어도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쪽은.
0: 1353님께서 방송의 날인 만큼 잔치는 성대하게 못하더라도 많은 축하를 받아야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1: 그렇죠.
0: 상업 광고도 시작했으니 이제 밝고 힘찬 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TBS를 사랑하는 청취자들이 많아지면서 꾸준히 함께할 겁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네요. 네. 상업 광고 시작한 거 아십니까, 선생님?
1: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1: 아, 그거 이제 뭐 조금 살아나는 겁니까, 저희가 어떻게.
0: 저 바블로한테 조금 달라고 그러세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골뱅이 저 광고가 들어왔거든요.
1: 아, 그러면 제 바블로 성격으로는 골뱅이를 줄 것 같은데.
0: 골뱅이를 사서 먹어야 돼요. 여기 가면 이제 편의점 있으니까. 네. 네. 골뱅이 사서 드시기 바라고요.
1: 아, 조금만 그러면 좀 조금만 뭐 1, 2만 원이라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0: 1, 2만 원이요? 네.
1: 안 됩니까?
0: 한 20원 주겠답니다. 20원.
1: 네. 아, 아직 멀었습니다.
0: 아유, 자, 선생님 건강생심이고요. 아직도 멀었고 이제 출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연 또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1: 자, 다음 사연은 60대 남성 청취자 5724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건강도 챙길 겸 그 새로운 취미도 만들어 볼 겸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라켓도 사고 운동복도 사고 신발까지 장만하였는데 정작 운동을 나갈 때가 되니까 자꾸 그 꾀를 부리게 된답니다. 오늘은 조금 피곤한데 오늘은 뭐 날씨가 뭐 조금 짓궂으니까 뭐 에이 그럼 뭐 내일 또 나가면 되지.
0: 그런 경우가 많죠.
1: 네. 그냥 저를 좀 혼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내일부터 병.
1: 내일병.
0: 내일부터 병이 걸리셨네. 이 병은 선생님 어떻게 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1: 이거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0: 내일,
1: 내일부터 병은. 네. 내일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0: 아, 내일을. 그럼 어떻게 없애요, 내일을?
1: 그러니까 그 오늘 당장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0: 아, 그러시군요.
1: 테니스 그 실력보다.
0: 선생님이 해안이 네. 담겨 있는 거네.
1: 사실 그 중요한 거는 오늘도 코트에 그냥 나갔다. 아. 그 몸을 좀 움직였다. 예. 그런 게 중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
0: 그래요?
1: 저기, 잠깐 몇 번이라고? 5724님. 지금 좀 일단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라고 지금 뭐.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0: 선생님. 예. 그러면 오치 이사님한테는 어떤 노래를 띄워드리고 싶으세요?
1: 이분이 좀 당장 나가야 되니까. 네. 운동화를 좀 신고 신나게 움직여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케니 로긴스의 풋 루즈를 준비했습니다.
0: 아, 뭐 계속 연결시키느라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2: 뭐?

0: 로긴스의 풋루즈라는 노래를 듣고 왔는데, 아, 이게 뭔 뜻이에요, 선생님?
1: 그럴 줄 알고 준비해놨어.
0: 오, 찾아놓으셨어요?
1: 이 풋루즈라는 그것을 일단 형용사로 직역하면 이제 발이 느슨, 루즈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0: 그러죠.
1: 루즈하다.
0: 예.
1: 일부 루즈하다.
0: 네.
1: 발이 느슨한, 뭐 이런 뜻이지만 실제 뜻은 그 자유로운, 구속받지 않는 그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뭐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굳이 뭐 옮기자면은 뭐 자유의 댄스, 속박받지 않는.
0: 그렇습니까? 이제 고등학교 정대 나오셔가지고 뭐 막힘이 없으시네요. 야,
1: 거기까지 준비했으니까 이제 말하지 마.
0: 그 영어를 아주 제대로 배워보신 것 같아요.
1: 제가 뭐 농골에서 뭐 이 정도지 뭐 어디 또 유니버스 뭐 그거 버스틴지 거기 갔으면 큰일 났을
0: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새싹 문자 6171번님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친형님이 갑자기 쓰러져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1: 아이고.
0: 가슴이 메어집니다. 빨리 일반실로 내려오길 기원하면서요. 신청곡이 있습니다. 군베이 댄스 밴드의 레인을 신청합니다. 또 2125번님은 두 분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두 분이 행사 가면은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이종황 선생님과 최일구 선생님의 토크는 배꼽이 빠집니다. 늘 재밌는 방송 감사합니다.
1: 이하나 이호님, 행사나 잡아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0: 1623님은 안녕하세요. 네팔 홍수 피해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면서 신청곡 보냅니다. We are the world를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0: 39,000원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위아더 월드까지 두 곡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위아더 월드 사연이 많은 노래 아닙니까?
2: 사실 그 위아더 월드 하면은 설명을 좀 그냥 지나치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1985년 그 슈퍼그룹이죠. USA for Africa가 발표한 그 자선 노래입니다. 오. 에티오피아 그 대기근 구호를 이제 목적으로 제작을 했는데
1: 예.
2: 이 노래는 그 마이클 잭슨과 라이오넬 리치가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럼 뭐 그리고 거기에서 당대 최고의 프로듀서 퀸시 존스가 프로듀싱을 하였습니다.
1: 예.
2: 혹시 거기서 뭐 그 마이클 잭슨 빼고 혹시 기억나는 가수분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1: 라이오넬 리치
2: 또 없습니까?
1: 신디 로프. 네. 아 선생님은 역시 모르시는 게 없으네요.
2: 왜 내가 질문하면 끊으려 그래?
1: 네. 그거 뭐, 다 근데 저 빠블로가 다 적어준 거 읽고 있는 거 아닙니까?
2: 아닙니다. 제가 뭐 머릿속에 있는 거 절대 읽지 않고 기억으로 지금 그렇죠. 말씀을 드리는데 네. 뭐 빌리 조엘, 네. 밥 딜런, 다이애나 로스,
1: 보고 읽지 마시고
2: 케니 로저스, 뭐 스티비 원더 등등 많은 분들 그 기라성 같은 월드스타 21명, 2명이 참여한 명곡입니다.
1: 기라성요?
2: 잠깐만, 기라성이면 저 우리 동네 그 짬뽕 잘하는 집이 기라성입니다.
1: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스타들이 늘어서 있는 걸 비유한 말이고요.
2: 그럼 우리도 지금 허리케인 라디오를 하는데
1: 기라성이죠.
2: 기라성 같은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겁니까?
1: 아, 선생님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의 유망곡 마지막으로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유망곡은 허리케인 라디오 힘든 시간에 출연하신 가수 신한산 씨의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1: 신한산 씨, 네.
2: 구한산 아닙니다.
1: 예, 예.
2: 신한산.
1: 신한산 씨 있습니다.
2: 노래 제목은 텅. 예. 텅. 일부 이렇게 머리 치니까 텅 소리가 나네.
1: 그렇죠. 텅 비었다. 좋습니다. 그럼 신한산의 텅 유망곡으로 이 노래 들으면서
2: 한번 또 쳐보자.
1: 텅, 텅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5: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7: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청담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서 현재 사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은 양화대교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고요. 한강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밀립니다. 그 밖에 도로에는 행사로 통제되는 곳도 있는데요. 반포대로 잠수교 북단에서 남단 구간 빛광장까지 양방면이 행사로 인해서 오늘 자정까지 통제됩니다. 또 서초역에서 서초삼동 사거리 구간도 양방면 모두 내일 새벽 4시까지 통제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또 추석 연휴를 앞둔 주말이라 현충로, 현충원 입구 부근도 차량이 많다는 점 참고해 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9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허리케인 라디오의 복덩이 가수죠. 이재령이 부릅니다.

복덩이가 굴러 들어오고 복이 들어온다. 꼭 일주일 뒤입니다. 25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이 한가위 추석 당일 날이죠. 이 목금토일 나흘 동안 추석 연휴가 이제 이어질 것이고, 자 풍성한 한가위 맞이하면서 뭐 실제는 안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이라도 복덩이가 굴러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 한번 해보자고요. 아까 2부에서 장인어른을 요양병원에 이제 모셨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조성팔 청취자님하고 인터뷰도 해보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몇 분만 더 소개하면 산들따라님께서는 일구님 예, 저도 요양원 보내고 울었어요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6999님은 최고 씨 진행하다가 부모님 생각이 울컥하는 마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 우리가 잘 모시도록 성심껏 효도하자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0: 가끔 저 안성 한 뭐 2주에 한 번은 꼭 내려가려고 하는데 예. 이 어머니가 이제 귀가 또 잘 안 들리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가끔 가다 제가 저도 모르게 막 엄마한테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저를 발견하고서 제 스스로한테 또 화를 내기도 하고 예.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효도 뭐 그런 거 큰 거 아닌 것 같아요. 예. 마음 하나 예. 그냥 어르신들 기분 안 상하게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작은 마음씨 이런 거 효도가 아닐까. 꼭 뭐 용돈을 뭐 몇십만 원 드려야 되고 뭐 그런 거가 효도는 아니겠더라.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고 보면 제가 아직도 불효자인 것 같습니다. 예. 엄마 귀 안 들린다고 소리 퍽퍽 지르다가 가지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가슴을 치면서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앞으로는 제가 절대 또 안 그러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도 지금 아직은 건강하고 귀도 잘 들리고 걸어다닐 수 있지만 우리도 20년 뒤, 예, 15년 뒤 이때쯤 되면 저희 부모님처럼 된다는 거 명심하면서 살자고요. 0337님은 문자를 이렇게 보내셨어요. 뒷북일지 모른데 간만에 차 운전하면서 듣느라 19 DJ 얼굴을 이제 봤네요. 아, 유튜브를 이제 차 세워놓고 보셨나 봐. 날렵한 턱선의 베이겠어요. 제가 진짜 살 빠진 거 티가 엄청나고요. 회춘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건강한 다이어트 하세요. 저도 자극받아서 살 좀 빼야겠습니다. 0337님한테 제가 팁을 제 경험담을 팁을 한번 드리면 자극받고 싶죠? 그럼 뭘 해야 되냐면은 유튜브 보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당뇨 전 단계라 이 당뇨병과 관련된 유튜브 하나를 딱 보면 그 알고리즘으로 뭐 상로병사의 비밀이 뭐 명의 뭐 이런 거 또 각 양방 한방 의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거 보다 보면은 저절로 각성이 됩니다. 네. 자,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힘이 빠졌다. 각성을 하실 때 뭘로 보느냐? 유튜브. 요럴 때 유익한 유튜브더라고요.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건강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허리케인이 자랑하는 광고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 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 골뱅이.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실버들 힘든 싱어 2대 가왕 출신이죠. 보조 MC로 저하고 이제 같이 할 겁니다. 사우스 마운틴 남산이 부릅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차만 타면 올 수 있는데 잠시 후 힘든 싱어입니다.

0: 한번 해봐요.
1: 이야!
0: 예비스타의 선실, 보정 없는 진검승부, 짠내나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특집 기획, 실버들 힘든 쇼! 보조 MC 오늘 신났습니다. 자, 여기 출연하면 무조건 떠요. 애들은 가라! 60살 이상만 출연이 가능한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 같습니다. 자, 보조 MC. 수많은 연예인을 배출한 명문 서울예대. 차만 타면 오는데. 국민 가수를 꿈꾸는 실버돌 힘든 싱어 2대 가왕. 사우스 마운틴 남산입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만 타면 오는 대로 추석 날 그리고 귀향길 귀성길에 꼭 한번 불러보고 싶은 노래. 가수 남산의 차만 타면 오는 대로 국민 가수
0: 짧게,
2: 국민
0: 짧게.
2: 가요로 등극하고 싶은 네. 힘든 싱어의 2대 가왕이 빛나는 스페셜
0: 해요.
2: 게스트 MC
0: 짧게.
2: 가수 남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 옐로 카드야. 너무 길어요 지금.
2: 여보세요.
0: 아 근데 차가 왜 안 와요? 근데 왜 고장 났어?
2: 차 때가 되면 옵니다.
0: 차만 기다리세요. 타면 오는데 왜 그 차가 안 오냐 이거예요.
2: 차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시간표대로 오는 거죠.
0: 4566님께서 오늘 명 MC 두 분의 케미를 기대하며 행복한 시간을 기대합니다. 이야, 명 MC가 된 겁니까 지금?
2: 자,
0: 저는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명 MC라는 소리를 못 듣고 있는데.
2: 청취자분들은요. 네. 듣는 분들은 다 명 MC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 선배님만 저를 아주 그냥 땅바닥으로 내뜨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깔아 뭉갤라고.
0: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언제 그랬어요. 보조 MC, 자, 이 줄여서 이제 보엠으로 합시다.
2: 네? 아, 스페셜 게스트 마스터 세레머니로.
0: 보엠, 보엠 네. 사우스 마운틴 남산 씨. 오늘도 의상이 뭐 빛가번쩍 하네. 이게 뭐야, 이거 또.
2: 역시 그 힘든 싱어의 야. 그 스페셜 게스트 MC는 가수 못지않는 이제 가왕이 빛나기 때문에.
0: 의상은 뭐 거의 엘비스 프레슬이네.
2: 아유, 엘비스 프레슬 뿐만 아니라 노래, 가창력, 실력 모든 게 입증하는 네. 그런
0: 여보세요.
2: 시간입니다.
0: 여보세요.
2: 말씀하세요. 할머니 하세요.
0: 조금만 얘기하시고. 네. 아마 엘비스도 생전에 이렇게 멋진 의상을 입지 못했을 것 같아. 제가 그 남산 씨가 왜 처음 나오면서 저한테 그 남는 거라고 왜 녹색 그린 자켓 저한테 준 거 있잖아요.
2: 여보세요. 남는 거 드린 거 아니면 사다 드렸습니다.
0: 뭐 사다 준 거야? 집에 있던 거 남는 거 줬다 그러지 않았어요?
2: 아예 벌써 사이즈 자체가 안
0: 돼요. 그 자켓이 팔이 너무 길어가지고 네. 그 미국 사람들이 입던 건가 봐. 그래가지고
2: 여보세요?
0: 수선을 해가지고 팔을 좀 줄여가지고 내일 입을 거예요. 그거를.

0: 최선을 다해서 한번
1: 최선을 다해서
0: 네, 해보겠습니다.
1: 오늘도 남해에서 고저 네,
0: 버스 타고 왔습니다.
1: 몇 시간 걸렸어요?
0: 여기까지 한 5시간?
1: 어디서 터미널은 어디서 타셨는데?
0: 남부터미널이요.
1: 아니 출발을.
0: 아, 남해.
1: 남해.
0: 네, 공용터.
1: 아, 남해에서 서울 남부터미널. 아침에 5시간.
0: 예, 8시 버스.
1: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류인숙 씨가 5승 가왕을 성취할 거냐 말 거냐 이걸 키를 쥐고 있는 도전자가 지금 빨간 자켓에 바지. 아, 오늘 뭐 의상이 뭐 보헤미도 그렇고 류인숙 씨는 보라색이고 오늘 도전자는 또 빨간색이고 아 휘황찬란합니다.
2: 오늘 방송 자체가 그 행사에 반갑습니다. 자,
1: 사우스 마운틴 네. 오늘의 챌린저 소개해 주세요.
2: 가수 권일 KBS 흰물에
1: 여보세요.
2: 수상.
1: 저 오네요. 좀 불 좀 보면서 그냥 이것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2: 여보세요. 저거 볼 시간
1: 자 다시 하세요. 네. 다시
2: 가수 권일 KBS 가요무대 가창상 수상 이후 2012년 행담도의 밤 그대 품에를 발표한 이후 2022년 그렇게는 못합니다. 4집까지 활동해오고 있는 실버돌입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여러 노래교실에서 강사로도 활동하는 팔방미인입니다. 호소력 짙은 목소리의 주인공 이남 가수 권일씨를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3: 반갑습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활동하고 있는 가수 권일입니다. 반갑습니다.
1: 이분들 두 분 알아요? 보조 MC하고.
3: 잘 몰라요.
1: 처음 보는 거예요?
3: 네. 오늘 처음 봅니다.
2: 저 친구하고 같이 활동하고 네. MC도 보고 노래 교실 선생도 하고 네. 밤에 올겐도 치고 뭐 드럼도 치고 안 하는
1: 무당이 없습니다.
2: 권일 씨가? 네, 네.
1: 아, 진짜 팔방미인이시네. 네,
2: 무당이 없습니다.
1: 존경합니다.
3: 아유 별 말씀을요. 네.
1: 그리고 전자 올겐까지 치시고
3: 뭐 잘은 못하지만은
1: 제가 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건데 나중에 네. 한번 좀 코치를 좀 받는 걸로 하고 근데 네. 여보세요.
2: 말씀하세요.
1: 소개를 하는데 KBS 가요 무대 가창상이 어디 있어요?
2: 신인 무대라고 했습니다.
1: 신인 무대라고 해야지 가요 무대라고 그랬다니까.
2: 아 가요 무대.
1: 가요 무대는 그 월요일 날 그 하는 거고.
2: 그럼으로써 한번 더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한 번씩 애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1: 아, 나 참 졌다 졌다 정말. 자, 허리케인 라디오 첫 출연하셨는데 권일 선생님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3: 예,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사실 저도 예. 청취자로서 팬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방송을 초대해 주셔서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요.
1: 예.
3: 그렇게는 못합니다로 활동하고 있는 권일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신인 무대에서 가창상을 수상을 하셨다. 이게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3: 지금은 없습니다.
1: 옛날에 있었어요. 예, 몇 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3: 제가 출연한 지가 86년도에 출연했어요.
1: 86 아시안 게임 할 때?
3: 예, 맞습니다. 아,
1: 임진회 선수 라면 먹을 때?
3: 예.
0: 아, 재밌어요.
3: 그때 출연했는데
1: 40년 전에?
3: 예, 맞습니다.
1: 그러면 이제 20대 때구나.
3: 예, 그죠? 맞아요.
1: 아, 그때 신인상 졌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실버돌 힘든 싱어 자 권일 씨 30초 셀프 PR 들어갈 거예요. 자, 셀프 PR 시작!
3: 안녕하십니까. 긴 무명 생활로 그렇게는 못합니다. 사랑은 가슴 아파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권일입니다. 저는 큰 교통사고로 아픔을 딛고 우뚝 일어나 노래교실 강의 그리고 청취자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교통방송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오재임 씨 남산 출연하기 위해 왔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아, 뭐 웅변을 토하시네. 인사말을 프로 셀프 피아를 인쇄를 해가지고 오셨고 아니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3: 네 옛날에? 맞습니다. 네.
1: 어떻게 몇 살 때?
3: 29살 때요. 네. 제가 지방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네. 그 비가 오는 날에 네.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이 두 명이자 저는 사는 게 천만 다행입니다.
1: 고속도로에서요?
3: 네, 예, 맞습니다.
1: 같은 버스 타고
3: 아니, 트럭이 이렇게 중간을 제 차를 갔다가 침범을
1: 같은 해요. 동생했던 두 분이 돌아가셨다?
3: 아니, 상대방.
1: 예, 예. 어휴, 그 병원 생활 꽤 오래 하셨겠네요.
3: 제가 대수술을 네 번 하고 병원은 2년 동안 사실 병원에 있었어요.
1: 인간 승리를 하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노래 지금 나가고 있어요. 권일 씨 노래 그렇게는 못합니다. 뭐 어떤 노래인지 예? 뭘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3: 뭐 이러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다가 네. 아, 이제

0: 이제 와서 떠난다고 하니 예. 나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합니다는
1: 너를 의미를. 떠난다는 너를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예. 너 가지 마라
0: 그렇죠
1: 가지 마라 에이 간다면 가게 해야지 못해 못 가게 해 그걸 예?
0: 예, 또 많이 또 많이 틀어지면 또
1: 너무 사랑하니까 예, 그렇죠.
2: 제가 그렇습니다. 볼 때는요 네. 오늘 그 5승에 도달하는 유인수 가수님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들렸습니다 오늘만큼
1: 그러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는 유인숙 씨 가왕을 못하게 하겠다는
2: 그런데 오늘 출전한 거 아닙니까?
1: 아 그래서 출전한 거예요?
2: 아 그렇죠
1: 유인숙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3: 네 그냥 뭐 겨우
1: 웃고 말지요?
3: 네
1: 보조 MC
3: 네 알겠습니다
1: 논리를 너무 비약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셀프 PR도 했고 노래교실 강사도 하신다고
0: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오늘 마치고 사실 성큼 뛰어왔습니다
1: 아 노래교실 마치고 여기 오신 거예요? 네. 어디서 하십니까 강민실은?
0: 수요일은 신당동 네. 그 다음에 목요일은 구리 마사에 오~ 이렇게 쭉 일정이 있습니다.
1: 오늘은 금요일인데.
0: 오늘도 금요일 맞아요. 네. 수요일 금요일이니까 맞네요. 네.
1: 신당동에서 예, 예. 노래 강사 하시다가
0: 맞추고 네.
2: 제가 직접 갔어요. 네. 노래도 불렀고 많은 분들한테 꽃다발도 받고.
1: 누가?
2: 제가 남산 가수가요.
1: 초대해줘서. 여보세요. 네.
2: 말씀하세요.
1: 지금 권일 가수 얘기하는데 아저씨가 왜 튀어나오고?
2: 노래교실 얘기 나왔으니까 네. 제가 초대 가수 가서
1: 노래도 거기 가서 불러드리고 차만 타면 오는데 불렀어요?
2: 차만 타면 오는데 네. 또 제 노래 불러드렸고 거기서 팁도 줘요 노래 잘하면
1: 배우분들이
2: 끝나고 또 꽃다발도 주고 사진도 찍자.
1: 가만 있어봐. 이게 사실이에요?
0: 네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1: 아니 저도 가수인데 인생 모임 여보세요. 부르는 거 아닙니까?
2: 지금 빠지세요 아무데나 끼지 마세요.
1: 야, 그거 좋구나, 부대가. 근데, 권일 씨가 또 얘기 들어보니까 취미가 아주 독특한 야구를 하신다며요?
0: 아, 제가 원래 그 설린상고를 졸업했습니다.
1: 설린상고 나왔어요? 원효로? 예. 내가 중학교 때 그 옆에 살았는데.
0: 아, 그래요?
1: 왜?
0: 예, 그래서 야구의 명문이자, 그래서 제가 야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1: 설린상고 명문이지. 김시진.
0: 예, 예 맞습니다. 예, 박노주.
1: 박노준.
0: 예. 저하고는 전 2년 제가 후배죠.
1: 박노준. 예, 그러시구나. 예. 그게 지금도 사회인 야구를 하시는 거예요?
0: 지금은 뭐 기회 되면 하지만은 사실 야구 할 기회가 사실
1: 예,
0: 없습니다.
1: 그렇겠죠. 예. 예. 방송 듣다 6,500번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태안에,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보조 MC.
2: 아, 방송 듣다 6,500님 예. 가수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1: 아, 제가 읽었잖아.
2: 저는 태안에 있는데요. 길 옆에 떨어진 밤 주우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예. 충남 태안 길가에서 밤 주우면서 듣고 계시네요. 밤 주워봤어?
1: 여보세요.
2: 말씀하세요.
1: 그 마지막 건 내가 읽는 거야. 그럼 파블로가 써놓은 거 아니야.
2: 아니야. 혼자 지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너무 힘드시니까 제가 도와드리려고 이 자리에
1: 앉아있으니까. 지금 몇 번째 나오는데도
2: 아저씨가 뭡니까?
1: 자기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걸 아직도 구분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남산 씨가 이제 소개를 하면 네. 내가 이제 그 코멘트를 하느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야, PD가.
2: 아, 웃기려고 했어.
1: 그것까지 다 읽으면 어떡하냐고요. 하여튼 이래서 재밌어, 네, 남산 씨가. 자, 그러면 이제 유인숙 씨 이제 오늘 소감 한번 들어보고 이제 1라운드 시작할게요. 유인숙 씨. 네. 권일 씨만 너무 소개를 오래 해서.
3: 아니, 괜찮습니다. 네. 저는 하도 오늘 여섯 번째 나와가지고. 네. 네.
1: 약 친정집 같죠, 여기가?
3: 네. 일단 만 네. 이런 제가 이런 프로그램에 자주 나올 수 있는 것만도 영광이지 않나 아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1: 자, 그러면
3: 많은
1: 자,
3: 응원 기대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라운드 대결 시작할 겁니다. 자, 본인의 노래로 하는 거예요. 자, 도전자 권일 씨 아까 소개해 드렸었던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 노래 시작을 하자고요. 자, 요거를 한번 읽어주세요. 4페이지. 자, 요거를.
2: 애든 가라. 실버돌 힘든 싱어.
1: 실버돌.
2: 실버돌. 네. 힘든 싱어. 1승에 도전합니다. 가수 권일 씨. 그렇게는 못합니다. 1번 권일 응원 문자 보내주세요.

0: 정답 문자 소개해주세요.
1: 1번 그렇게는 못한다. 1번 권위가서 응원 문자.

0: 성인 씨. 자, 그렇게는 못합니다. 네, 노랫말이 아주 독특해요. 네. 당신을 믿은 내가 순진했나요? 아니면 바보였나요?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사람이 배신을 한 모양이죠. 가는 사람을 그래서 속 편하게 보내주고 싶긴 한데 싫다, 안 한다. 나 죽어도 그렇게 못한다. 야, 저기
1: 제가 볼 때
0: 보조 MC 여보세요.
1: 남자가
0: 메인 MC가 같습니다. 물어보면 좀 가만히 계세요. 네, 네. 자, 보조 MC님
1: 말씀하세요.
0: 사우스 마운틴. 네. 이거 저 좀 구질구질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노랫말이? 그 아니, 그냥 함께 보내주면
1: 가는
0: 되지.
1: 사람을 쿨하게 보내주고 오는 사람을 반갑게 맞으라고 했습니다. 옛말에 사서삼경이 네. 보면
0: 사서삼경 그런 말이 있어?
1: 없음 말고.
0: 여보세요. 이거 교육적으로 안 좋은 거야. 그거 되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시고. 네.
1: 아니, 원래는요. 제가 보기엔 남자가 발로 체인 것 같습니다. 네. 여자가 딴 남자가 생겼다든지. 네.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아마 그런 가사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0: 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1: 안 되면 바꾸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0: 문자 소개해 주세요. 문자 소개.
1: 좀 구질구질하다는 느낌이 아닌가, 보조 MC 남산 씨.
0: 여보세요. 내가 읽었잖아.
1: 제가 읽었어요?
0: 그저 파블로 PD가 네. 나보고 이렇게 물어보라고 적어놓은 걸 아저씨가 읽으면 어떡해.
1: 원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시키면 시키는 대로.
0: 권일 씨 노래에 대한 그 평가를 해주신 자 9935님부터 소개해주세요.
1: 9935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권일 선생님. 정말 최고예요. 사랑합니다.
0: 노래교실 제자들 네. 아닙니까? 회원 선생님이라고
2: 예,
0: 그러니까.
2: 예, 맞습니다. 예.
0: 오늘
2: 예.
0: 저 노래교실 저 후배님들 많이들 여기 홍보 좀 하셨어? 나온다고?
2: 예. 뭐 여기저기 좀 계속
0: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또 예. 계속
1: 7496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권일 선생님 너무 잘하십니다. 오, 이렇게 주셨고요.
0: 고맙다고 한마디 하세요. 아유,
2: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1: 그리고 박순봉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그렇게는 못합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2: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 도봉구 네. 창동 노래방 사장님 짱여사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와 권일 가수님 노래도 좋고 노래도 잘하시네요. 미남이시네요.
0: 예. 미남이라는 얘기는 없는데.
1: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0: 여보세요. 팩트를 위주로 해야지. 예, 예. 청취자가 보낸 문자를 막 자기 마음대로 가공하면 어떡해요.
1: 소망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박노준 김건우량 동기생입니다. 바로 옆반이었습니다.
2: 아유 예.
0: 김건우 선수가 있었나 보죠?
2: 네. 맞아요. 있습니다.
0: 어, 그래요? 그러니까 선배들이죠 이분들은.
2: 예, 맞습니다.
0: 설린 상고. 예, 예, 예. 박노준 김건우 선수가 있었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권일 씨의 첫 번째 1라운드 이제 됐고요. 자, 이제 오늘 이기면 이제 5승을 거두면서 가왕이 되실 유인숙 씨. 남해에서 이제 올라오셨는데. 자, 1라운드 본인 노래죠? 엄마.
3: 네.
0: 자, 이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0: 엄마 엄마를 부르는 2번 유인숙 가수 오늘 5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응원의 문자 2번 5인 유인숙 가수 문자 보내주세요.
1: 유인숙 5인숙이 아니고
0: 유인숙
1: 노래하세요. 집중하셔.

0: 이은숙 씨 잘 들었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고요. 본인의 곡 1라운드 곡으로 엄마 엄마 듣고 왔습니다. 자, 응원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보조 MC.
1: 아, 팬더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캬, 노래 잘한다. 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김송혁 TV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남의 임이자 류인숙 가수님 5승을 진심으로 기원 응원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좋습니다. 네. 이제 1라운드는 끝났고, 이제 한 곡씩 이제 부르셨어요?
3: 네.
0: 자, 먼저 권일 씨는 보니까 이제 빨간 자켓 입고 이렇게 있는 네. 거 보니까 강진 씨 비슷해.
3: 아, 그래요?
0: 아, 그러니까 목소리 창법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스타일 자체가.
3: 스타일 자체가.
0: 호리호리 하시고. 그 강진 씨도 오면은 그 단색으로 자켓 바지 차려입고 오시는데 아주 화려합니다, 오늘. 빨간색으로. 자,
3: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
0: 첫 곡 부르신 예. 소감?
3: 제 노래지만은 사실 이 좋은 방송에서 일단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노래만큼 열심히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리인숙 씨는 어떠셨어요?
2: 네, 저도 이제.
0: 이제 긴장하는 거는 이제 다 없어진 것 같아. 중간에 남산 씨가 막 웃기니까 웃기도 하고 말이죠.
2: 네, 이제 긴장이 정말 오늘은 긴장이 한계도 안 되네요.
0: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2라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실버들 힘든 싱어 청취자 여러분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1번 권일, 2번 류인숙. 그냥 이름이나 번호만 적어서 힘든 싱어 우승자를 뽑아주세요.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투표해 주세요. 네,
0: 여길 때는요. 뽑아주세요. 이렇게 써있긴 써있지만 네.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읽어주신 게 나을 것 같아요.
1: 아, 이거 똑바로 써주셔야지 그러니까.
0: 아, 그러니까 우리는 또 써더라도 그런 걸 좀 대화체로 좀 바꿔라 이런 얘기도.
1: 아, 알겠습니다.
0: 자, 이제 실버돌 힘든 싱어 2라운드 대결. 이제 커버곡입니다. 도전자 권일 씨 어떤 노래 하실 거예요?
1: 무정한 그 사람이요.
3: 무정한 사람이요.
0: 무정한 사람.
1: 무정한
0: 사람. 그자는 아니고 네. 무정한 사람. 좀 똑바로 좀 해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자, 그러면 명문 서울예대 출신 남산 씨 스탠드바 MC풍으로 권일 씨 소개 좀 부탁합니다.
1: 이번 무대는 노래면 노래, 비주얼, 실력, 삼박자를 두루 갖춘 만능 엔터테이너 무대 위의 신사 오늘의 무대 권일 가수를 소개합니다. 부탁해요.
0: 뭔 노래 할 건지 얘기를 해요.
1: 무정한 사람.

0: 일단은 두 번째로 들었습니다. 자리에 이제 앉아주시고요. 원곡자는 이제 성민호 가수인가 봐요. 성민호 가수.
1: 네, 맞습니다. 네.
0: 이 노래하고 어떻게 인연을 맺으셔서 부르시게 됐습니까?
1: 그 제가 그 반문대회 활동할 때 성민호 선배님께서 얘를 부르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0: 무정한 사람. 네. 네, 그렇군요. 자, 격려 문자 보조 MC님께서 소개해 주세요.
2: 아, 7496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빨간 자켓 너무너무 멋져요. 어떻게 해주세요? 뭘 어떻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겠네요. 나도 그래. 역시나 노래는 권일.
0: 여보세요. 나도 그래 님 그래야지.
2: 아, 나도 그래 님. 거기 써주셔야지. 그 진짜를. 나도 그래 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역시나 노래는 권일 가수님 타고났다. 소주 먹나? 무정한 사람을 완벽하게 소화하네.
0: 여보세요.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시고. 네.
2: 김순자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무정한 사랑. 여기 사랑했었네요. 아, 사랑 감정이 너무 좋아요. 네. 그 질문이 뭐라고 쓰신 거예요? 노래는 어떤 감정으로 불러야 하나요?
0: 여보세요.
2: 말씀하세요.
0: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연극합니까?
2: 아니, 노래 감정은 어떻게.
0: 질문은 저, 파블로 PD가 이렇게 질문하라고 적어 놓은 거 아니에요?
2: 아니, 저, 우리.
0: 왜 그렇게 질문하는지 물어봐야지.
2: 부장님이 네. 이거 잘 못 치시네, 타자를.
0: 아, 타자 제대로 쳤고, 이걸 읽는 사람이.
2: 띄어쓰기도 안 하시고.
0: 그 초등학생만 그냥 읽어대면 어떻게. 자, 이렇게 하는 네. 거예요. 자, 네. 봐.
2: 예. 네.
0: 권일 가수님. 네. 무정한 사람 이 노래. 어떤 감정으로 노래를 불러야
1: 첫째는
0: 돼요?
1: 일단은 그
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아, 물어봐, 이렇게 예. 물어봐.
2: 원일 가수님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1: 아, 너무 좋죠. 아,
2: 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0: 자, 권일 씨인데 외자입니까?
1: 제 이름 사실 원래 그 호적의 본 이름이 있어요.
0: 아, 이름은 예명이시구나.
1: 네, 이런 활동명입니다.
0: 권일. 활동명 권일.
1: 참, 예, 예. 무엇이든 최고가 되라 해서 권일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0: 와, 좋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 이제 류인숙 가수의 마지막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 출연의 이제 마지막 노래. 이 노래까지 하면 하루에 나오면 두 곡씩 부르니까 260, 12번째 곡 노래네.
3: 네.
0: 아, 정말 대단한 이력입니다.
3: 정말 멋진 방송입니다.
0: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류인숙 씨는 저 두 번째 노래 어떤 곡을 준비하셨어요?
3: 네, 오늘은 제가 섬에서 태어났잖아요.
0: 남해?
3: 그래서 네, 섬마을 선생님.
0: 섬마을 선생님 좋습니다. 자, 그러면 류인숙 씨의 두 번째 노래 이제 뭐 이기든 지든 이제 마이바 마지막 라이브가 됩니다. 섬마을 선생님 박수.

천마을 선생님의 노래하고 계시는 2번 유인숙 가수님 응원 문자 2번으로 보내주세요. 유인숙 가수님이십니다.

0: 네, 유인석 씨, 선말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 하셨고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조 MC님.
1: 네, 말씀하세요.
0: 이 노래 말 보면 이런 게 있어. 서울엘랑 네. 가지 마세요.
1: 아, 이 무슨 노래냐면요.
0: 네, 왜 그래요?
1: 그 섬마을에 네. 그 총각 선생님께서 부임하셔가지고 네. 한 3년 정도 합니다. 발령이 납니다.
0: 오.
1: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그 섬색시를 그 정들여놓고 네. 가려고 하니까 그 섬색시가 정들어가지고 네. 옷가게 바지 끄랭이를 잡아가지고 못 갑니다. 나를 데려가든지 나를 책임지든지.
0: 아니 그런데 네. 그 뭐 기사가 났어요?
1: 아니 저보고 얘기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건데요.
0: 아, 전문 측으로
1: 그렇죠. 아니 추측이 아니라 원래 총각 선생님이 선말 남해 우리 저 유인수 가수님이 정을 들여놓고 가려고 하는데 네. 백고동 가수님 바지장이를 그래 잡고 못 가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0: 학생한테 정을
1: 하세요.
0: 학생한테 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아니 선말 선생님이니까.
0: 아 그러니까 선생님인데
1: 여러 업소에 써 있잖아.
0: 그러니까 제자인데. 제자가 선마을 그렇죠. 선생님한테 정을 들었다?
1: 그 선마을에는 꼭 제자가 아니더라도 네. 선마을에 섬색시가 19살 순자라고 써있잖아요.
0: 아~
1: 좀 집중하세요.
0: 아, 그렇군요. 아, 죄송합니다. 아,
1: 이것을
0: 참고하시는
1: 시간대는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파악하고 들어오셔야지.
0: 자, 이제 그러면은 네. 유인숙 씨 노래에 대한 격려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1: 아, 팬더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유인숙님, 남해 선마을에서 태어나셨군요. 질문하시라잖아요, 여기. 어떤 섬인지.
0: 빨리.
1: 아, 어떤 섬, 어디 갔어? 남해 섬이 몇 개, 제일 큰 섬 어떤 섬이 있나요?
2: 아, 남해 섬이 하도 많으니까, 그 소치 섬이라는 것도 있고, 예. 저기, 왜, 그 유배 가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저
1: 공부 좀 하고 나오세요.
2: 네. 하여튼 그 섬이 많은데, 아. 예, 섬면이 뭐 하여튼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청정해역이라고 불립니다.
0: 남해가 큰 예. 섬이에요.
2: 네.
0: 유인숙 씨는 남해 본섬에서 태어나셨고,
2: 네.
0: 그 옆에 부속도서가 이렇게 있다.
2: 네, 네. 많은 섬들이 있는데 맞아요. 저는 큰 섬에서.
0: 한류수도 다 경치 네. 좋은데고, 아, 멋있죠.
2: 좋아요.
0: 남해.
2: 예. 나중에 회를 제가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5승을 합니다.
0: 5승하면
2: 네.
0: 삼성 지난번에 삼성하고도 뭐 한다고 그랬는데.
2: 네, 얼마든지
0: 오늘 5성까지 이러면 가면은 회 그냥 네. 무한 리필?
2: 네, 무한 리필 자연산.
0: 오늘 이기면 바로 갑시다 그러면 네. 남해로 그냥.
1: 저 시간이 안 됩니다.
0: 시간 안 돼요 갑니다. 시간이?
1: 네. 바빠요.
0: 또 다른 격려 문자.
1: 아 3765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2번 류인숙 가수님 선마을 선생님 참말로 잘 부르시네요. 다섯 번째 보는 방송인데 여유만만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최고입니다.
2: 감사합니다.
1: 본인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2: 아니요.
1: 아, 제가... 최고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가야죠.
0: 겸손한 거 아닙니까?
1: 3192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선마을 선생님 남해의 이미자답게 선택도 역시나 이미자님의 노래로 하시는군요. 젊은 시절에 이미자 목소리 같이 잘하십니다요.

0: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저희가 결과를 발표를 해드릴 거예요. 류인숙 씨가는 우승을 거두면서 가왕이 될 거냐. 요번에 가왕이 되면 실버들 힘든 싱어 세 번째 가왕 되는 거죠? 더블로. 2대강이 여기 지금 남산 씨가 2대강이고, 어이, 예. 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2: 아유, 남산.
0: 자, 이제 남산. 예, 소감을 이제 다 두 곡 다 부르셨으니까 권일 씨부터. 예.
2: 힘든 싱어만큼 청취자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0: 좋습니다. 류인숙 씨.
1: 네, 저도 그동안 참 긴장도 많이 했고 이 방송국 오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오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저를 이렇게 방송 오랫동안 할 수 있게 해준 분들께 응원하신 분들께 감사하고
0: 예.
1: 우리 제1구의 허리케인 방송팀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제작진님 감사드립니다.
3: 예. 예비스타의 산실 짠내는 뮤직쇼.
2: 좀 긴장감 있게 읽어.
3: 실버들 힘든 싱어. 잠시 후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4: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5: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6: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7: 대리 부르셨죠?
4: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최고의 하이킨 라디오.
1: 실버들 힘든 싱어 결과 발표합니다. 권일 대 류인숙, 류인숙 대 권일. 자, 청취자 여러분과 제작진은 어느 분의 선을 들어줬을까요? 사우스 마운틴 남선 씨 발표해 주세요.
2: 아, 오늘 들고 발표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최고의 순간, 최고의 감동, 최고의 대결을 펼친 과연 우리 류인숙 가수님께서 5승의 왕좌를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1승의 도전으로 5승을 자초시킬 것인가를 가장 고민입니다. 자, 오늘의 우승! 짠내내는 진검 승부! 최고의 허리케인 3대 가왕이 탄생하느냐? 1승에 가져가느냐?
3: 아, 빨리 해.
2: 오늘의 우승입니다. 유인숙 가수님 3대 가왕 축하드립니다.
1: 아유, 축하합니다. 아이고, 여섯 번 출연하셔가지고 꿈을 이루셨네.
0: 아, 감사합니다.
1: 소감 좀, 예, 울지 마시고, 예. 청취자 여러분께 짧게 소감 좀, 예.
0: 감사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늘 긴장 때문에 1등을 한 번도 못했어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이렇게,
1: 그래요.
0: 저도 물론.
1: 마음 편안하게.
0: 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응원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1: 편안하게 내려가시고요. 자, 이, 권일 씨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셨는데, 아까 그 우승은 못 찾으셨지만, 네. 예, 다음에 패자부활전에 꼭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4: 알겠습니다.
1: 자, 그러면 네. 오늘 끝곡은 챔피언 된 류인숙의 엄마, 엄마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권일 씨, 류인숙 씨 나와서 감사하고요. 명문 서울예대 출신 30년 보조 MC, 사우스마운틴 남산 씨도 수고했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누가 최고다?
2: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는 오늘 오후 8시 30분부터 드론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호수공원 주변 도로에는 이미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고요. 또 차량과 인파로 인한 혼잡은 물론 폭죽 소리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인근 주민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을맞이 행사도 많고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는 주말이라 평소 일요일에 비해서 도로 곳곳이 혼잡한데요. 세종대로 숭례문 쪽으로 가는 길은 동화면세점 앞에서 하위 3개 차를 막고 집회도 하고 있습니다. 또 분당 수서로 성남 쪽으로 가는 길 수서나들목을 조금 지난 지점 3차로 쪽에서 작업도 하고 있고요. 반대 도심 성당대교 쪽으로 복정교차로부터 탄천일교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지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4도, 습도는 38%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대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2: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4: 나 감기 걸렸나 봐.
5: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6: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7: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28분경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 북북 동쪽 306km 해역에 리히터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에 영향은 없지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도로마다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동호대교 부근 1, 2차로에 걸쳐서 승용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있는데요. 현재 처리 작업하고 있고 또 반대편 1차로에도 관련 차량이 서 있습니다. 공항 쪽으로 가는 길 잠실대교부터 사고 지점인 동호대교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이후로 여의도부터 가양대교 사이로 다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종암분기점 쪽으로 가는데 구리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까지 전구간에서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4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세종대로 숭례문 쪽으로 가는 길 동화면세점 앞에 있던 집회는 모두 끝났습니다. 현장 정리도 마무리되면서 이제 부근은 정상 소통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은 동호대교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 처리 작업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잠실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또 반포대로 서초역에서 서초삼동 사거리 구간, 잠수교 북단에서 남단 달빛광장 구간 모두 행사로 인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가는 길인데요. 반포나들목 부근 2, 3, 4차로에 걸쳐서 버스와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일대로 혼잡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4도, 습도는 45%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2: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3: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2: 응답하라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6: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8: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9: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10: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9: 둘째,
10: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9: 셋째,
10: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9: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10: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0: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 17분경 파푸아뉴기니 모로베라의 북서쪽 136km 지역에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도로 위의 정체 길이는 1시간 사이 전반적으로 부쩍 줄었습니다. 다만 돌발 상황에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서울시내 분당수서로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데 복정교차로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현재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부근은 혼잡하지만 사고 지점 이후로는 청담대교 건널 때까지 흐름이 좋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반포나들목 부근 하위 한개 차로 쪽에서 버스와 승용차 관련한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4도, 습도는 59%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으니까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고요. 대기도 차차 건조해지면서 산불 등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씨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전국에 대체로 맑겠지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동부를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예상되는 만큼 출근길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고요. 한편 고속도로 중에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김포 부근에서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장수에서 각각 일부 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8도, 습도는 67%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5: 대리 부르셨죠?
2: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TBS 캠페인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먹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얼마나 사랑했는가. 너는 나를 위했고.

0: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 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뉴스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로 정렬 2588
3: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4: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3: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원준호입니다. 가을이 되면 해가 2분씩 빨리 진다고 해요. 그 2분 때문에 가을엔 사람이 괜히 센치해진다고 하네요. 이런 걸 심리학 용어로 일몰전 우울이라고 합니다. 요새 심리학 관련 책을 너무 보나 봐요, 저희가. 원순우의 새벽 공간입니다.

0: 사운드 가든, 블랙홀 선 들으셨습니다. 일몰전 우울. 네, 이런 심리학 용어가 있지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 그 고민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들어오면 그거를 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새 그 철학책 뭐 심리학책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자꾸만 그 책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는 말로 이렇게 갖고 오곤 합니다. 너무 보나? 그만 좀 볼까. 아. 네. 권순우의 새벽 공감은 박서연의 2588 대리운전, 배칠수의 꽃배달과 함께합니다.
1: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라스베가스, 이어서 엘리엇 스밋 비트윈 더 바 들으셨습니다. 이 콕터 트윈스가 나름 뭐 유명한 밴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살짝 좀 낯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스코틀랜드 출신의 3인조 드림 팝 밴드입니다. 97년도까지 활동을 했네요.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발음이 좀 이상하죠. 영어 발음인데 일부러, 이 보컬이 엘리자베스 프레이저라고 하시는 분인데 일부러 영어는 영어인데 자기만의 언어를 쓰는 것처럼 일부러 뭉개기도 하고 허밍 비슷하게 처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소리 자체를 악기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몽환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간에 그 신디사이저 같은 소리, 건반 소리 들으셨는데, 이 팀이 기타를 아주 심하게 이펙팅을 해가지고 기타인지 신디사이저인지 모르게 그렇게 만들었던 그 밴드들의 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설명해드렸습니다. 5788번님, 아까운 일요일이 지났네요. 월요일이 항상 피곤한 건 시차 적응 때문이었군요. 앞으로는 늦잠 자지 말아야겠네요 라고 보내셨는데, 제가 며칠 전 연말에 피곤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같습니다. 그 밑에 3983님, 안녕하세요 순디, 저는 월요일도 시차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주말 내내 알바하느라 늦잠 잘 일이 없거든요. 지금도 알바 중이랍니다. 얼른 마치고 들어가 쉬고 내일 출근해야지요. 아이고, 이 시간까지. 네, 마치고 얼른 들어가서 꼭 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들국화에 돌고 돌고 돌고 신청하셨는데, 이 노래는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신데렐라, 집시 로드, 이어서 퀸, Somebody to Love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신데렐라 노래는 5456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신청곡들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겹치는 노래도 너무 많고 이제 저희가 조심하는 거는 그 같은 노래를 매일 틀을 수는 없고 매주 틀을 수는 없으니 그거에 대한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신청한 노래가 안 나올까 궁금하신 분들 순차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어떤 선물이냐면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이어서 노래 듣겠습니다. 쏘네플.

8748번입니다. 45살에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20대 때 작가를 꿈꿨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포기하고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연히 예전에 썼던 글을 발견하고 다시 글을 써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 시작한다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실패하면 스스로가 너무 초라할 것 같아 겁이 납니다. 45에 새로운 꿈을 시작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보내셨네요. 잠깐만 기억해보면 얼마 전에도 작가 꿈꾸시는 분이 사연을 보내신 것 같았는데, 근데 그분은 20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또 다른 분이 보내셨네요. 1148번님 45에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이고, 20대에 포기했던 꿈을 지금 다시 꺼내는 거잖아요. 아유, 많이 떨리시겠어요. 지금 쓰신 거 보면 지금 시작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고 실패하면 초라해질까 봐 겁이 난다고 쓰셨죠. 근데 1148번님 사실 20대 때 이미 실패하셨잖아요. 꿈을 포기하는 실패요. 그때보다 더 초라할 수 있을까요? 지금 느끼시는 두려움은 그 새로 시작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또다시 포기하게 될까봐 그게 더 두려우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새로운 꿈을 시작해도 될까요? 라고 쓰셨는데 이거는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빨리 하라고 응원하고 등 떠밀어 달라 이렇게 저는 읽힙니다. 작가가 되는 거는 뭐 꼭 굳이 등단을 하거나 출판을 하거나 꼭 이래야만 성공하는 건 아니죠. 어제 썼던 글을 오늘 다시 꺼내 읽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감동하고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작가 아닐까요? 사실 오늘 사연 이렇게 보내셨는데 저희가 좀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지운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근데 글을 너무 작가처럼 잘 쓰세요. 이미 시작하신 거죠, 뭐. 그러니까 1148번님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그냥 뭐 매일 30분, 1시간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만을 위한 글을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안 썼을 때 남는 그 후회가 훨씬 더 초라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45, 늦은 나이 아닙니다. 1148번님이 버텨온 20년의 직장 생활, 그것 때문에 쓸 수 있는 문장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건 20살 때

글을 자판 번님이 절대 쓸 수 없는 문장이겠지요.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우디의 소소한 생각이었습니다.

캐롤 킹, So Far Away 들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1148번님의 고민 나눔으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작가 되고 싶은 분이 꽤 많네요. 제 기억에 한 지난 중가에도 작가를 계속 꿈꾸는데 어떤 시험이었었나 공모였었나 잠깐만 떨어진다고 속상해서 어떤 분이 보내신 글이 기억이 나네요. 45이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 정말 내면이

풍성해지지 않았을까? 그거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을 쓰면 20대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 그 생각이 좀 1148번님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같이 나누고 싶은 뭐 고민, 의문 이런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48번님 고마워요.

R.E.M. Night Swimming 이어서 The Bulb Rocky Man 그리고 방금 들으신 듀란 듀란 너털리어스 야 오랜만입니다. 이 곡은 9845번님께서 신청하셨네요.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아까 말씀드린 3983번님 신청곡 들국화 돌고 돌고 돌고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캠페인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0: 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0: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4: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7: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전까지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신천나들목 부근에서는 약 1시간 전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1차로에서 처리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남동부터 6km 구간 서 있다시피 한 정체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동탄분기점 5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일대로 서행합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 쪽으로 지하도로 한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2: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3: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2: 응답하라 2588 2588.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연.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아우, 나 감기 걸렸나봐.
4: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5: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6: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7: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6: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7: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TBS 교통정보
8: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도봉터널을 조금 못 간 지점에서는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3차로 막고 처리 중이고요. 정체도 이곳부터 성수분기점까지 이어집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을 앞두고 정체고요. 이전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월드컵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고요. 반대편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힙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쪽으로 지하도로 중간지점 1차로에서도 고장차 처리 중인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방금 전 사고 처리가 끝난 장수나들목 부근부터 서운분기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You little demon in my storyline, don't knock on my door and be.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2: TBS 캠페인.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2588 2588

0: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 대리 부르셨죠?
0: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3: TBS 캠페인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7: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8: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9: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0: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9: 아, 네. 죄송합니다.
1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3: TBS 교통정보
14: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하기분기점 진출로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진출 차량들 불편을 겪고 있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나들목 진출로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조금 전 끝났습니다. 이미 정체되던 곳에 사고 여파 더해지면서 뒤로 김포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광교터널 부근에서는 사고가 발생해서 2, 3차로 막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북수원부터 2km 구간 정체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남이천나들목 부근 1차로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동탄터널 5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로 이 구간 1시간은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